어느 통계에서 보니까 2%의 크리스천들만이 복음을 전하고 98%의 신자들은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에 16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약 25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인색함으로 각지 선교 현장에서는 자원이 항상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선교 지원금들을 세상 다른 것들에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린다 이야기 번역 김성임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우리는 컴퓨터 원 바이러스가 이메일을 가장하고 들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요.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아무도 믿지 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성장하면서 잠시 동안 그런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증오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후에 그녀를 항상 사랑하셨던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영혼과 삶은 사슬을 끊었답니다.
1: 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세요, 리?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들어오실 수 없어요.
2: 잘 지냈어, 에스텔? 난 그냥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온 거야.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을게. 알겠지? 나 총도 안 갖고 왔다고.
1: 돈은 갖고 왔어요? 우리 생활비가 필요해요.
2: 물론 갖고 왔지. 먹을 것도 좀 사왔어. 가족이 그리워, 에스텔. 나 안에 들어가서 잠깐만이라도 애들 좀 보면 안 될까?
1: 좋아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무섭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2: 걱정 마. 약속할게.
1: 안녕하세요.
3: 몇 달째 댁의 가정 상황을 체크하지 못해서 찾아왔습니다, 부인.
1: 저희 모데스토어에서 애들 아빠와 한 달 동안 같이 지냈어요.
3: 에? 정말요?
1: 네, 그 사람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갔어요.
3: 부인, 당신은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습니다.
1: 전 그런 것까진 신경 못 썼어요. 그 사람 우리에게 아주 잘해줬어요.
3: 당신 남편 에스텔 씨는 당신 자신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1: 그 사람 우리를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다고요.
3: 어쨌든 간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전 이 사실을 법정에 보고 올려야 합니다.
0: 오늘 이야기의 이 여성은 폭력적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성장하면서 두려움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화를 찾았을 때 그 두려움이 끝났죠. 린다 레머스의 간증에 담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부모님들의 특별 청취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4: 우리는 명절과 생일을 기념하는 보통 가족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주 놀러왔고 할머니 댁에도 놀러갔죠. 전 동네 아이들과 밖에서 놀았는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캘리포니아 스톡턴에 있는 우리 집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날마다 아무것도 기억 못할 때까지 술을 드시다가 만취된 채로 귀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폭력적이어서 이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8살짜리 아들은 가출해 다신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아버지는 국경 순찰 대원이어서 늘 권총을 지니고 다니셨죠. 어느 날 밤, 어머니 너무 두려운 나머지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이 부러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가셔서 어머니가 자살 기도를 했다고 주장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후, 제 나이 7살 때 남동생이 태어났죠. 그 해가 바로 아버지의 폭력이 정점에 달한 때였고 어머니는 결국 아버지를 떠나셨답니다. 우린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했죠.
1: 그 사람은 제 옷들을 찢어버리고 저를 집 뒤에서 앞문으로 질질 끌고 다녔어요. 그런 후 모든 이웃들이 다 보도록 저를 밖으로 끌고 나왔죠. 그리고 저를 밖에 둔 채로 문을 잠갔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지만은 너무나 무서워서 달아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이웃 주민들이 대신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우린 여성 노숙인을 위한 쉼터에 머물렀어요.
4: 어머니가 법정에서 아버지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하게 했는데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5번이나 이사를 했죠. 그래서 저도 전학을 자주 다녔고 학급에서 새로운 여자아이라는 정체성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나타나셨는데 너무 친절한 모습이어서 어머니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지내도 안전하다는 결정을 하셨답니다. 그것은 곧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어머니가 저와 남동생의 양육권을 박탈당한 때였죠. 사회복지사가 우리 남매를 그룹홈으로 데리고 갔고 어머니는 딱 한 달에 한 번만 저희를 보러 오도록 허락받으셨습니다. 너무도 악몽 같은 시절이었죠. 어머니가 오실 때면 감독관 한 명이 우리와 함께 그 방에 앉아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거북했으니까요.
1: 잘 지내고 있니?
4: 네.
1: 그 사람들이 그러던데 너 잠시 동안 일반 가정집에서 살았다면서?
4: 네. 멋진 집을 가진 흑인 아줌마셨어요.
1: 넌 거기 마음에 안 들었니?
4: 괜찮았어요. 아주머니가 치즈 브로콜리 요리도 해주셨고요. 정말 맛있었어요.
1: 근데 왜 달아났어?
4: 달아난 거 아니에요, 엄마. 그냥 학교 끝나고 친구네 놀러 간 거였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죠? 그랬더니 아줌마가 경찰에 신고해서 절 찾도록 하셨어요.
1: 그 아줌마 말을 잘 들었어야지, 린다. 그분과 잘 지내도록 노력을 해봐.
4: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아줌마가 절 이리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1: 엄마가 너희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4: 좋아요, 엄마. 어쨌든 여기선 아빠가 절 잡으러 오지 못하니까. 저는 몇 달 동안 그룹홈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분이 오셔서 절 그녀의 집으로 데리고 갔죠. 전 그분의 수양 자녀가 된 것이 좋았습니다. 그곳은 시골이어서 농장에서 말과 닭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부인은 마치 절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그곳에서 1년 반을 살면서 우린 매우 친밀해졌습니다. 3개월마다 부인은 절 데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살고 있는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농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1: 린다를 데리러 왔어요. 허가권을 얻은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5: 하지만 전 린다를 입양해서 제 친딸처럼 키우고 싶은데.
1: 안 돼요. 린다는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5: 제발 부탁해요. 린다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다녀요. 여기서 많은 친구들도 사귀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곳에 오시면 되잖아요.
1: 아니요. 네 짐을 챙겨와, 린다.
4: 알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캐롤 아줌마.
5: 넌 정말 훌륭한 딸이었어, 린다. 보고 싶을 거야.
4: 저도 보고 싶을 거예요. 저는 이 모든 변화에 대해 일어나는 감정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에 대한 양육권을 다시 취득하고 우린 스톡턴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몇 번 교회에 나갔고 그곳에서 목사님에게서 첫 번째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웃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늘 가까이 계셨죠. 그런데 제 나이 13살 때 나쁜 소식이 또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사회복지사가 오늘 찾아왔어. 우리 보고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4: 아, 왜요, 엄마?
1: 네 아빠가 편지를 썼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대.
4: 어디로 가요?
1: 다른 도시로. 사회복지사가 그러는데 국내에 친척이 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시카고에 이모님이 사신다고 했더니 우리 보고 그리로 가래.
4: 시카고요?
1: 어, 그래.
4: 하지만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거긴 어떻게 가요?
1: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항공권을 줄 거래.
4: 우리는 어머니가 아파트를 구하기 전까지 사촌 언니 집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집세를 낼 여유가 없어서 우린 계속 아파트에서 쫓겨나기를 반복했죠. 고등학생이 될 무렵 어머니는 제가 친구 집에 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친구들은 부모님을 몰래 속이면서 학교에 빠지고 낮에 하는 파티에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춤을 추고 술을 마셨죠. 또한 몇 차례 마약에도 손을 댔지만 결코 중독되지는 않았습니다. 17살 때엔 남자친구와 동거하기 위해서 어머니 집에서 짐을 챙겨 나왔죠. 학교를 졸업한 후 취직했고 그 후엔 전문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사촌 메리였습니다.
6: 네가 존경스럽다린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여전히 즐겁게 살고 있으니까. 이모는 여전히 너를 감시하시니?
7: 아니, 임신하지 말라고 잔소리하시는 것 빼면 신경 안 쓰셔. 엄마가 늘 하는 말은 대학을 졸업해서 결혼할 때까지 절대 임신하지 말아야.
6: 그건 이모가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야. 이모부와 결혼하신 거 말이야. 이모부에게선 소식 들었니?
7: 아니, 그리고 난 지금 이대로가 좋아.
6: 훌리어가 방금 왔어.
7: 정말? 진짜 멋진 남자지.
6: 네 남자친구도 그에 대해 알고 있어?
7: 몰랐으면 좋겠어. 하지만 난 정말로 훌리어가 엄청 좋아.
4: 훌리어를 처음 만났을 때 전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 달 후 나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7: 나 임신했어, 훌리어.
8: 너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되도록 놔둘 수 있어?
7: 날 탓하지 마. 너도 책임이 있잖아. 우리 엄마가 아는 날엔 날 죽이실지도 몰라.
6: 임신했다고? 세상에. 훌리어는 뭐라고 하니?
7: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나도 같은 심정이야. 난 대학을 졸업하고 싶었다고.
6: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7: 내가 아이를 낳게 될 거라니 믿어지지가 않아. 아기 침대와 물품을 사려면 돈을 모아야 할 텐데.
6: 훌리어는 뭐라고?
7: 그는 직업이 없어. 처음 그를 만났을 땐 그 사실 몰랐어. 알고 보니까 마약업자인 거야. 그의 어머니가 나중에 나한테 알려주셔서 알았어.
6: 린다.
4: 때가 되어 저는 어머니에게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내드리면서 제 임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어머니는 아기 출산 예정일이 거의 임박할 때까지 저와 대화하기를 거부하셨죠. 훌리오는 성격에서 숨겨진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폭력 집단의 일원이어서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죠. 2002년 겨울, 우리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제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전 은행에 계속 다니고 있었고 훌리오와 저는 시카고 남부의 작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했습니다. 우린 늘 싸웠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매주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외면하려고 애를 썼죠. 훌리오는 저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뺨을 때리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이후엔 저를 마음껏 때리기 시작한 것이죠. 한 번은 어머니 댁으로 달아났지만 또 한 번은 사촌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6: 왜 그 사람을 떠나지 못 때린다?
7: 그는 내 아들의 아버지야.
6: 그 사람이 아이의 진짜 아빠가 아니잖아.
7: 난 우리 아들이 가족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
6: 그런 사람이 네 아들에게 무슨 본을 보일 수 있다고 그래. 마약 중독자에 게으름뱅이에 손찌검까지 하는 사람이.
7: 그래, 나도 알아.
6: 난 너를 이해 못하겠다. 그 사람은 네가 일하는 동안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살잖아. 너 아직도 그 사람 사랑하니?
7: 난 그를 사랑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해. 날 행복하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은 내 아기뿐이야.
4: 제가 훌리오를 떠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촌은 몇 달 동안 저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저에게 증오와 협박이 담긴 편지들을 보내셨죠. 제 인생의 모든 남자들이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에 북부 시카고를 떠나 북쪽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죠. 같은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훌리오는 저와 함께 이사하지 않았고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보러 왔죠. 그는 여전히 저를 때렸습니다.
8: 내가 너더러 말 함부로 하지 말랬지?
9: 아파! 너무 아파!
10: 거기에 뭐 좀 발라. 온 사방에 피를 흘리고 다니지 말고.
4: 그는 저에게 매우 세게 주먹을 날렸고 치아가 부러지면서 윗입술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봉합수술을 받아야만 했죠. 병원에서 저는 의료진들에게 자초지종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서 경위서도 작성했죠. 훈련은 한 달 동안 떨어져 지냈고 그 무렵쯤 제가 또다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합쳤고 그 미친 일상사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전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기로 결심했고 여러 교회들을 두루 다니기 시작했죠. 그 후 사촌이 저를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는 교회 야유회에 초청했답니다.
11: 이제 막 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많이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있어.
4: 그래, 사람들이 아주 친절하네.
11: 난 목사님이 마음에 들어. 그분이 성경을 가르쳐주시는데 나도 이해가 잘될 정도거든.
4: 나도 어렸을 때 수영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갔던 게 기억나. 어쩜 나도 일요일에 하는 예배에 가게 될지 몰라. 가서 그분이 정말 좋은 목사님인지 직접 알아봐야겠어.
12: 시편 103편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에 대한 속죄로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천국에서의 영생도 주십니다.
4: 저는 그 교회에 계속 나갔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마치 저를 그들 가족의 한 사람처럼 받아주셨죠. 그들은 저희를 데리고 나가 식사를 하고 제 아이들을 돌봐주어서 저도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뒤뜰에 주차를 할 수도 있어서 주차비도 절약했죠. 또한 그분들은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에 저희를 초청했습니다. 그분들 덕에 저는 사랑받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다른 한편으로 목사님은 저의 죄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셨습니다.
13: 자매가 지금 살고 계신 삶의 방식은 죄이고 하나님을 원청케 해드리는가요, 린다?
4: 정말요?
13: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이세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4: 별로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요. 제 말은 모든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살잖아요.
13: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4: 전 몰랐어요.
13: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자매는 반드시 훌리와의 관계를 끝내야 됩니다.
4: 밤이 되고 훌리오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약에 취한 상태임을 깨달았죠. 전 그에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말하고 문을 잠근 채 그를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런 후 제 침대 옆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울었죠. 구원받아야 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르짖었습니다.
7: 오, 하나님, 주님을 거역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죄에서 절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부디 훌리오와의 관계 끝나게 해주세요. 저 혼자선 그렇게 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따를 힘을 주세요.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더 이상은 이대로 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제 삶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 다른 그 누구도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파티도 욕설도 훌리오와의 관계도 없었죠. 전 성경을 읽고 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6개월 후 한 멋진 크리스천을 만났고 우린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 린다, 그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쁘다.
7: 저도 그래요, 엄마. 그는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우린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1: 잘했구나. 아이, 그럼 그 사람이 네 아이들도 받아주겠다니?
7: 네, 그이가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어해요.
1: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필요해. 너에겐 정말로 그런 사람이 없었잖니.
7: 맞아요. 아버지가 주님을 모르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젠 저한텐 정말로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걸요. 제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요.
1: 아, 너 정말로 많이 변했구나, 린다.
7: 네, 이제 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엄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1: 그래.
7: 에릭과 저는 2010년 5월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딸을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0: 애청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누구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0: 하늘의 소리를 이 땅의 지친 마음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거미를 통해 배우는 공유와 사랑,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공생하는 거미입니다. 우리는 거미들이 다른 거미들과 함께 살지 않고 혼자서 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거미들은 먹을 만큼한 크기 어떠한 생물들도 먹기에 적절하다고 여깁니다. 비록 그 생물이 거미일지라도 거미들이 먹는 것에 공격적이므로 이들은 보통 다른 거미 근처에 살지 않을 만큼은 영리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멕시칸 거미들은 다소간 덜 자기 중심적입니다. 몇 종류의 거미들은 공동의 거미집을 지어서 먹이를 공유합니다. 일부 암컷들은 자기들이 자녀들에게 매우 사랑스러운 어미들이기도 합니다. 이들 거미들은 먹이들이 풍부한 적도지방에서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종의 멕시코 거미 각각은 거미 콜로니 안에 자신의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거미는 자신의 공무양의 집을 주위 공무양의 집들에 연결시킵니다. 이들 공동체는 거대해서 7,000마리의 거미까지도 함께 삽니다. 각자는 자신의 아파트를 지켜야 하고 자신의 먹이를 잡아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내지 수천 개의 집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서로에게 먹이를 잡는 데 더 나은 기회를 부여합니다. 한 곤충이 한 단독의 거미집으로부터 튕겨져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곤충이 튕겨져 나올 수 있는 장소가 또 다른 거미집이라고 한다면 그 곤충이 잡히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주의와 적자 생존이 살아남는 방법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어떠한 생산적인 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진리의 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즉 창조 속에는 다른 것들을 위한 사랑을 포함하는 일반적 도덕적 절대 기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라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너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으로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우리는 늘 냄새나고 쉽게 더러워지는 발처럼 죄로 더럽혀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ITL 카드와 함께 복음을 전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보면서 참으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다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더디더라도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지탱시켜 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도 사업이 더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탈세에 편법까지 동원해서 사업을 일으키는데 정직하게 하려고 하니 힘들다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시편 37편 25절 말씀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며 꾸어주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에 자꾸 눈이 돌아갑니까? 과감하게 그 눈을 하나님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0: 예수님은 12명을 택하셔서 그분과 함께 다니고 배우게 하셨어요. 많은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자들은 음식과 돈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단순하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분의 부르심은 대가가 컸어요.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어부였기 때문에 종종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가셔서 하루를 보내셨어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있었습니다. 그날의 가르침이 끝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배에 앉아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출발했어요.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1: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0: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2: 고요하라. 잠잠하라.
0: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1: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
0: 이분이 누구신가요? 1000년 전에 선지자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 이미 답을 해주었어요. 그때의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도 주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에게 속삭이시고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누가 바람과 파도를 단 한마디로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창조하신 바로 그 음성이에요.

어느 날 네 사람이 들것에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왔어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썼지만 방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방 안에 예수님 바로 앞으로 들것을 내렸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시 걷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가 용서받는 것임을 아셨어요. 거기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 중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종교와 교만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다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하나님 한 분 말고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옳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들의 판단은 틀렸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그분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기억하고 있나요?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팔레스타인 한 마을 사람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게 됐소.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야, 여기 모여보세요.
1: 헬라 사람들이 모여요.
0: 헬라 사람들? 우리 곰팡이가 노래를 불러야지. 응? 우리 다 헬라 사람들 뭔지 친구한테 설명해줘봐요.
2: 헬라 사람들은 걱정 위반할 때 손대 종사들로

0: 다 너희들 헬라 사람들이 뭔지 알았지?
1: 네!
0: 너는?
2: 아니요.
0: 아, 몰라? 그래?
3: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느 군인이 매일 침대를 정리하는 것을 주제로 졸업 연설을 해 온 그 온라인에서 조회수가 2

0: 통역관을 통해서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군인입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마음속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 부모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아버지는 이분에게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었답니다. 그분의 남은 살아남은 아들은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마음에 당신에 대한 어떤 반감도 갖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가 다른 용서를 이끌어줬죠. 바울사도는 이런 너그러운 은혜에 대해서 글을 쓰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삶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 그런 자비롭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능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그 사랑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는 왜 너그러운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누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요즘 목사님들께서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돈 이야기만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불구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돈 문제를 분명히 다루고 또 헌금 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재정을 좀 늘리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교인들이 풍성한 삶 때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BBN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BBN을 후원해 주십시오.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을 투자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몇 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썼던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죠. It Takes a Village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하나의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온 마을이 동원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커뮤니티가 함께할 때 비로소 바른 교육이 가능함을 강조했던 책입니다. 뉴욕타임즈에 18개월 동안 베스트셀러로 오를 정도로 유명한 책이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책 제목은 힐러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격언을 책 타이틀로 가져온 것입니다. One knee does not bring up a child. 한 사람의 무릎만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 One hand does not nurse a child. 한 사람의 손만으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 So it takes a village. 온 마을이 동원되어야 된다. 여기서 따가지고 온 타이틀인 것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 있는 마을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면 누구의 아기건 상관없이 온 마을 사람이 젖을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고 교육을 시켜서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심청전에 나오는 뺑덕 엄마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동력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함께 감의 원리, 서로 붙들어주는 동력의 원리, 이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원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독불 장군처럼 홀로 잘난 척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장군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혼자 힘으로 위대한 업적을 성취해낼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서로 합할 때에 어려운 난관도 뚫고 지나갈 수가 있고 그때 위대한 삶의 작품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긴 그림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The longest painting in the world. 세상에 가장 긴 그림. 중국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맞습니다. 2015년 9월까지는 그랬어요. 중국의 우휴라는 지역에서 길이 1만 75미터나 되는 그림이 있었어요. 10km가 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2015년 12월 달에 두바이에서 그것보다 더 긴 그림을 그렸어요. 1만 850미터짜리 3만 5,597피트에 해당하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longest painting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긴 그림이었습니다. 누가 그 그림을 그렸을까요? 2만 명의 학생들이 그렸대요. 두 살부터 18세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이 8개월에 걸쳐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2만 명의 학생 모두가 자신의 초상화를 길바닥에 그려서 이것을 줄지어 세워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 그 그림의 주제가 뭘까요? 보신 바와 같이 I am different, just like you. 나도 당신처럼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 그림의 theme이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R타일리라고 하는 회사가 두바이에 있는 아티즘 센터, 이 자폐증 아이들을 그 돕는 그 센터의 캠페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88명 중에 한 명이 어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은 유니크한 것이지 결코 핸디캡이 아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2만 명의 학생들이 동원되고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많았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상태에 상관없이 유니크하다는 사실을 깨우친 것도 참 감동적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만 본다면 연약할지 모르지만 2만 명의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았을 때 위대한 삶의 메시지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앞에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으면 연약하지만 함께 가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나의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지만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웬만한 어른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혼자 외톨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갈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삶을 혼자 살지 아니하고 외톨이로 살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손을 잡고 살라고 해서 주신 신앙 공동체를 신약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The called out ones. 신약 성경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는 공동체. 이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속해야 될 그리스도 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려면 공동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길 아닙니까? 참으로 척박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나 혼자 힘으로 버둥거리려고 하면 넘어지기 십상이고 지치기 십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다면 서로 세울 수 있고 힘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의 공동체인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하신 삶의 과정을 잘 감당해서 건강한 열매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도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몸에 손과 발과 눈과 코 같은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도 여러 지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체들은 각기 제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같은 목적을 향해 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잘났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만 옳고 본인만 중요하고 다른 지체들은 하찮은 존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만 잘났다, 나의 것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었고 본인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지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경쟁이 생기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조직체처럼 나누어지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덜 귀히 여기는 지체가 나오고 아름다운 지체가 나옵니다. 덜 귀히 여기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게 보이는 멤버를 말하겠죠. 아름다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체, 무엇인가 좀 갖춘 것처럼 보이는 지체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셨나요? 24절 한번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중함을 더하시기를 원하셨다. 영어성경 보시면 God has put the body together. 하나님은 몸의 지체들을 다 서로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 결과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의도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서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건강하게 되고 우리가 맺게 될 열매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떠나 있거나 외톨이처럼 사는 분들을 뜻밖의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현실 가운데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 하나 되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축복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된 작품 같은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함께 축복의 삶을 만들어 가려면 세 가지 인식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연결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커넥티비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 몸의 지체는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커넥티드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먼저 인식을 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를 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예컨대 발이 손부터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않은 케이스가 될까요? 손과 발은 서로 다른 지체지만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16절도 마찬가지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귀가 따로 떨어져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와 눈은 서로 다른 지체지만 한 몸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손이나 발이 따로 있다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시다가 손만 따로 있는 걸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거는 엽기라고 말합니다. 손만 따로 떨어져 있다든가 발만 따로 떨어져 있다면 이건 굉장한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요, 집회가 끝난 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한 성도의 머리에 두 손을 꼭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 세게 흔드셨는지 갑자기 머리가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엽기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가발이었다고 합니다. 가발이야 우리 몸의 지체가 아니니까 떨어져도 상관이 없지만 만일의 경우에 목이 떨어졌다면 이건 큰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살았으나 실제로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죠. 또 서로 지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서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게 되면 결국은 시들게 되고 이것이 너무 오래 가면 썩거나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Be connected.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습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렁하셔도 연결되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마치 벽난로에서 나무나 숯을 태울 때에 따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꺼지게 되죠. 근데 합치게 되면 불꽃이 살아나고 다시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도 공동체를 떠난다거나 그리스도 몸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몸의 지체가 될 때에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건강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특사가 끝이 났죠.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와 인사하시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들을 짧지만 해주셨어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난 지 40일 만에 뇌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던 아이가 있죠.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바로 그 다음날부터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예, 엄마가 직접 와서 하신 간증이니까 맞을 것입니다. 연결되어져야 돼요. 힘들 때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도울 자가 있고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있고 내가 겟다운 될 때 일으켜 줄 수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연결성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각자가 가진 고유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유니크하다는 사실.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체를 주신 이유는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 때문에 여러 가지 지체를 주신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의 역할은 뭔가요? 보는 것입니다. 귀의 역할은 듣는 것입니다. 코의 역할은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을 무시하고 눈이 듣는 것, 냄새 맡는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할 수도 없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른 지체를 주신 이유는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지체가 맡아야 될 역할들을 어레인지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냥 교회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따라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고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과된 역할이 어떤 케이스든지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과소평가하는 분도 계세요.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과소평가하다 보니까 역할을 하려고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역할로 부르셨든지 크게 느껴지든 작게 느껴지든 어떤 역할이든지 혹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나에게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이게 성경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의 성공에 대한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성공이에요. 1930년대 초에 노스 캐롤라이나의 그 샬롯이라는 지역에 큰 부흥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는 천막을 짓고 집회를 인도했죠. 그때의 모르드게 해가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셨어요. 이번에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날 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텐트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두 명의 소년이 집회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보니까 벌써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두 소년을 보고 있던 안내하시는 봉사자 한 분이 얼셔죠. 그 두 소년을 데리고 맨 앞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의자는 아니지만 바닥에 앉히긴 했지만 설교를 듣기에 좋은 위치로 그 아이들을 앉혀주었어요. 그날 밤에 설교가 끝났을 때 초청이 시작될 때 두 명 중 한 아이가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앞으로 걸어나왔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후에 사람들은 이 사람 이름을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일 그날 밤에 이 소년이 그냥 돌아갔더라면 maybe 기독교 역사의 방향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날 밤 설교했던 모르드게 해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제법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 밤, 오늘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소년 빌리 그레이엄을 앞자리로 안내했던 봉사자의 이름을 아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유명한 영웅들에 의해서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웅들 뒤에는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지켰던 무명의 헌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적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모든 사역들이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진행될까요? I don't think so.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무명으로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새 페이지가 기록되고 적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보이는 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파킹장에서 부엌에서 선데스쿨룸에서 사람들이 보지 아니하지만 무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이 워렌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명하다는 것이 쓸데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영어로 anonymous doesn't mean unnecessary. anonymous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없다, 무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무명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필요 없는 존재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찬란한 타이틀과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역할을 못한다면 역사의 지탄을 받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무명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목자 수련회 때 널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다는 고백, 이 땅에서는 그냥 무명인처럼 살아가지만 천국에 갔을 때에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삶, 아름다운 삶의 작품을 만들어 가려면 1차적으로는 be connected, 반드시 연결됐어야 돼요. 그리스도 몸에 연결되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반드시 연결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을 잘 발견하고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서로의 귀중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계속 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손이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하지만 눈이 중요하긴 하지만 눈이 손보고 너는 쓸 데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머리가 발보고 너는 쓸 데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눈이 귀하더라도요, 손이 없으면 밥 먹을 수가 없어요. 눈이 아무리 밝아도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손이 없으면 어떻게 끄집어낼 수가 있겠어요? 머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발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언젠가 새끼발가락 하나가 아팠는데요, 새끼발가락 하나라고 우습게 봤다가 얼마나 걷는데 불편했는지, 새끼발가락 하나가 아파도 걷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목사님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냉장고를 열 때 켜지는 작은 담화, 이걸 레드 라이트 볼브라고 부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한밤중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이 빛이 없다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까?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작게 보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지 관계성이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22절을 보시면은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 더 요긴하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indispensable,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내 눈에 못나게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 가진 것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다룰 때가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지체를 소중하게 보고 있는데 나의 눈에 가볍게 보인다고 함부로 다루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괜시다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의 삶도 바르게 되고 교회를 통한 열매도 바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주신다. 이 부족한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being deficient라고 번역한,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자람이 있다, 결격 사유가 있다, 혹은 깨어졌다 그런 뜻이. 올 이 시대의 사람들은 효용성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fficiency, 동일한 것을 투자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 효율성이죠. 혹은 effectiveness,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두느냐, 여기에 굉장히 가치를 두고 사람을 채용한다든가 사람을 쓸 때도 이 효용 가치를 가지고 선택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있는 것이 효용성일까요? 혹은 생산성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더구나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깨어졌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깨어진 삶의 현실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에 가고 깨어진 좀 오래된 물 항아리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항아리 주인이 다른 항아리와 똑같이 그 깨어진 항아리를 물을 길러오는데 늘 사용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주인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이 항아리로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 왜 나 같은 것을 그냥 버리고 온전한 새 항아리를 사용하면 물을 더 잘 길러올 수 있을 텐데 별 소용이 없어 보이는 나를 왜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나, 그렇게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미안함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 물을 길러오던 중에 길가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을 보게 됐어요. 싱싱하고 밝은 자태를 뽐내는 꽃들을 보면서 항아리가 주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삭막한 길에 저토록 예쁜 꽃들이 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메마른 산길이긴 하지만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저 꽃들이 자란 것이란다. 깨어졌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디피션트한 인생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깨어진 틈 사이로 나온 물이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부족함은 절대로 핸디캡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기회이지 이것은 결코 핸디캡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평가나 사람들의 평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부르시는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서 바르게 나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진짜 맺기를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깨어지지 아니한 완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부족함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을 카운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루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혼자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외톨이로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가야 될 손들이 필요해요. 사람들의 손도 물론 필요합니다. 가족의 손도 필요하고 형제나 자매의 손도 필요하죠. 그러나 인간의 손은 잡았던 손을 놓칠 수도 있어요. 혹은 때에 따라서는 돕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서 돕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붙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하나님의 손. 우리가 가장 get down 됐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get up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그분과 함께 남은 인생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혹시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존귀한 인생 여정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천국 갔을 때에 주님 앞에서 해같이 빛난 모습으로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나 여건이 어떠하든지 주의 부르심을 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여러분의 삶을 드려서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되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어떤 이유 때문이든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됐다면 다시 주 앞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회복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와 지체 사이에서 커넥트 되지 아니하면 우리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시 내어드리고 다시 연결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재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주일 우리가 한생명 축제를 갔는데 아직도 주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과 커넥트되지 못한 수많은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꼭 모시고 오셔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헌신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있게 될 한성령 축제가 복음 축제가 되도록 성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인내한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내를 쉽게 말하면 어떤 상황 아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신앙마저도 그 뿌리가 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가 바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 충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뿌리 내리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데는 여러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임찬혁 강사의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1: 'Any relationship starts with a hi.'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relationship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그거는 민족인가 그 문화를 떠나서 그건 그렇게 시작해요. 'It starts with a hi.' 안녕하세요. 뭐 여러 가지 그 맨 처음에 오프닝 하는 그 자체 차이는 있지만은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Getting to know each other. 그래서 캠퍼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슬림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러니까 꼭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의도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냥 get to know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종교를 떠나서 그 사람은 귀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사랑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세 그룹이 있어요. Three beings or three groups that God is telling us to love in the Old Testament. 여기도 알다시피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과 너의 힘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명령이에요. 명령형. 오케이? 두 번째는 뭘 것 같아? 하나님 사랑하고 또 뭐 있어요?
2: 이웃사랑.
1: 그래, 맞아. 맞아,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너희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나는 그거 깨달았는데 10년이 걸렸네. 근데 나는 내 10년 동안 그 별거 아닌 진리인데 10년 동안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는데 나온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That's it. 다만 이제 내가 잡을 잡고 how 이제 어떻게 그러면 내가 딴 사람을 섬기겠느냐. 그게 뭐 사회 봉사단체든지 뭐 선교사든지 아니면 정말 좋은 이웃으로서 그건 how라고 해요. 그건 why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how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두 가지예요. That's it.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있어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좀 이걸 좀 강조할게요. 너희는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너희 in your midst 너희들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사랑하라고 나와요. 왜냐하면은 너희 역시 이집트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넣으셨을까요? 왜 꼭 집어내서 이웃인데 그 이웃에서도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들,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국제 결혼해서 온 자기보다 나이 정말 20살, 25살 많은 그런 남편들하고 사는 아시아에서 온 그런 신부들. 왜일 것 같아요? 저거를 이렇게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 그 구절을 집어넣은 이유가?
2: 우리도 나오는.
1: 오케이, 우리도 나그네였으니까. 그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고.
2: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은 사랑하지 않는 거.
1: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그 사람도 우리랑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음식을 딴 거 먹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의 약자고 사회의 음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쉽게 밟혀서 없어질 수 있는 소외된 계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라고 더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제 해석인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탈북자 출신의 200명이 안 되는 북한 난민들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런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화두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매년 지금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다다음 주에 제가 이제 워싱턴 DC에 이제 3박 4일 가는데, 거기서 한 150명, 한 200명 되는 1.5세 2세들, 고등학교 대학생 애들이 거기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랠리를 해요. 그러면 그 이제 하원의원, 상원의원도 이제 한 열댓 명 오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탈북자들의 그 인권에 대한 그 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실전적으로 봤을 때 이 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나그네요, 순례자요, 이방인이요. 현대식으로 얘기하면은 백패커들이에요. 여기서 잠깐 살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200년, 500년, 1000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36년 지금 들어왔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탤런트를 받았으면은 탤런트에 대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카운팅을 해야 되고, 이제 레컨실리에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만큼 줬는데, 내가 너한테 달란트 하나 줬는데, 세 개 줬는데, 다섯 개 줬는데, 그럼 너는 뭐 했냐? 땅에다 묻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서 이만큼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가요. 근데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랄까? 그런 게 있는 거고, 예수님 자체도 He was an immigrant. 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말 별에서 온 그대 뭐 이런 그런 거고, 예수님도 난민이었어요. 생각나요? 그 어린 아이들 다 죽이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가지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가잖아요. 그게 난민이에요. 우리 요새 21세기, 20세기, 다만 우리는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해를 안 할 뿐이지. Yeah, Jesus was a refugee in Egypt. 그분도 난민이었어요. 그분도 이민자의 삶을 살았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인간이 타락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이 인류의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완벽한 샬롬, 우리의 영원한 그 집.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죽었을 때 그 home going이라 그러잖아요.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이제 본향이라 그러는데, 본향은 본래의 고향이에요. original home.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의 아이덴티티는, 우리는 그린 카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사는 거라고. That's our number one identity. That's our number one citizenship. 그리고 정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고, 평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방황하고 슬퍼하지 않고 정말 누구 말대로 이별이 없는 그런 곳이 이제 천국이죠. 자, 아직 시간이 뭐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 딱 좋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아, 그리고 저 참고서적 몇 개 여기 제가 적어놨거든요. 참고서적 보면은 이건 저 이제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미션이라고 제가 그 편집자로 한 그 작년에 나온 그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나온 책이고요. 디아스포라 그 신학에 관한 이런 책들 좀 전문서적 있더라. 이거는 아카데믹한 책들인데 그 두 개는 이거는 보통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좀 편한 The Strangers Next Door 그 다음에 Welcome the Stranger는 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이민이라는 것을 이슈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쓴 책이에요. 몇 년 정도 됐고요 나온지. 혹시 예,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3: 아까 뭐 그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거를 머리로는 저도 뭐 당연히 예. 그게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1: 그러니까 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저 잠깐 앉을게요. 하나의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다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릴레이션십은 하이에서부터 시작해요. 하이, 그 다음에 이제 my name is. 아, 그리고, 그러니까 남녀간의 관계라고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면은, 아, 우리 차나 한잔 마십시다. 우리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우리 어디 가서 뭐 피크닉이라 갑시다. 자기 집에 초대해서 어떤 문화든지 그래요. 자기 집에 초대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교제하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당신은 어떤 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슨 책을 좋아합니까? 다른 종교에 있느냐면은 다른 종교에서 무슨 뭐를 믿습니까? 지금 이제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라마단 금식 기간인데 라마단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힘드냐, 어떤 부분이 라마단을 하면서 그것도 말이 그렇지 어마어마한 그 영적 훈련이거든요. 아침에 그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10시간, 12시간 저기 캐나다 북쪽 알래스카나 뭐 그런 데 가면은 18시간, 20시간, 스칸디나비아 북쪽 그런 데도 다 살잖아요, 무슬림들이. 그런 사람들은 막 18시간, 20시간씩 금식이에요. 30일 동안. 이거는 웬만한 그 영적 훈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사실 금식이 많이 강조됐는데 개신교에서는 그 부분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뭐 오늘 뭐 점심 금식이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이제 아는 거예요. 릴레이션십은. 근데 이제 다가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3: 다가가는 것도 쉽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기회를 또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모르는 정말
1: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아이들 어린아들이 있으니까 뭐 같이 공원이나 이런 데 갔었을 때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들 저는 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이제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여기 맨 처음 왔을 때 한 2, 3년 동안 이렇게 노력했던 것 중에 뭐냐면은 그렇게 여기는 백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위튼이라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인저한테 적어도 내가 웃으면서 하이 하는 적어도 하루에 한 사람 이상한테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EM 사역도 남가주 시애틀 밴쿠버에서 한 10년 이상 해왔는데 그때 이제 한 그 형제가 굉장히 그 심성은 고운데 굉장히 샤이해요. 자기가 그걸 고치고 싶어 해. 그래서 제가 그 이제 형제한테 준 그 어사이먼트가 뭐냐 하면은 하루에 한 사람씩 네가 모르는 사람한테 와서 말을 걸어라. 그러니까 뭐 what time is it? You know where is 뭐 맥도날드 레스토랑이 어딥니까? 뭐 그냥 어떤 거든지 상관없지만은 하이 하고 한마디 더 해라.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말 꺼내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매주 체크했어. 너 이번 했니? 일단 3개월 지나니까 지가 알아서 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니까 애가 자기 자신 느껴지더라고요. 내 세계가 넓어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다음에 다른 종교나 그런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배우는 것도 책도 읽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태국에 가면은 어린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만지면 안 된다. 그런 이제 컬처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발을 이렇게 뻗으면 안 된다. 저는 그 이제 그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20대 중반에 전 대학교 때 이제 비교종교학을 전공하고 부전공은 철학했는데 20대 중반에 이제 혼자서 한 2주씩 이제 태국 같은데 이제 배낭여행 다니고 완전히 뭐 자유롭죠. 근데 버스 타고 있는데 이렇게 다리 딱 뻗고 맨발로. 근데 거기 뭐 옛날에 한국식으로 그 차장이 있어서 차장이 딱 있는데 날 딱 보더니 얼굴이 확 변해. 그다음에 내 다리를 딱 치더라고. 근데 나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저 내가 잘못했다는 건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냥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지. 감히 어떻게 사람 발을 때려. 손님 발인데.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건 굉장히 큰 욕이거든요. 발을 내 쪽으로 이렇게 뻗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거 먹어라 뭐 이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니까 아 내가 실수했거나 이제 그런 걸 이제 깨닫는 거지. 그런 부분들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런 것도 이제 다 cultural sensitivity.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다른 거는요. 다른 부분은 뭐 이소진 씨도 보니까 뭐 열심히 막 졌던데. 예.
4: 아, 일단 저는 제가 인도네시아 사람이거든요.
1: 아, MK예요?
4: 아니요.
1: 선교사 자녀? 아니요?
4: 아니요. 개인사 팔려서.
1: 아, 오케이.
4: 19년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이슬람 그쪽은 친구도 많고.
1: 오, 예.
4: 그거를 많이 봤는데.
1: 예.
4: 이제 한국에서 보면 이제 다문화 가정 이런 거 보면 좀 뭔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걔네들 되게 탤런트도 많고 그런데 한국만 가면은 되게 뭐랄까. 약간 낮게 보잖아요, 사람들이.
1: 그렇죠.
4: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뭔가 그런 선교 이런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1: 언제? 네. 갑자기라는 건 언제?
4: 오늘.
1: 진짜 갑자기 그랬어요, 오늘.
4: 형님이.
1: 그러면 거기서 어릴 때 가서 그럼 국제학교 다닌 거예요? 그럼 영어로 하는.
4: 네, 네, 맞아요. 거기서 그냥 태어나고 쭉.
1: 아, 거기서 태어났어요?
4: 네.
1: 아.
5: 대학교 때
4: 미국. 네, 맞아요.
1: 특이한 케이스네, 그죠?
4: 네.
1: 진짜 디아스포라의 디아스포라네. 그쵸? 인도네시아 태어났으니까 거기서 디아스포라 있고, 여기 또 디아스포라 또 와 있잖아요.
4: 네.
1: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자매님은 성함이 제가
5: 뭐죠? 박희은이.
1: 오케이, 예. 무슨 질문이나 이렇게 코멘트 같은 거.
5: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지금 다민족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한인교회예요? 아니면
5: 교회인데 저희가 네. 레퓨지가 많이 와요. 저희 동네 쪽에.
1: 아 그래요?
5: 네. 저희는 사랑 그 다음에 무슨 많이 오고 저희 소말리아 뭐 이디오피아 뭐 에리트리아 또 뭐 벌마에서도 되게 많이 오고 미얀마 사람들 걔가 캠프에 있다가 일로 오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희 원래는 안 했거든요. 근데 2년 반 전부터 저희가 시작이 된 데 그때 처음부터 같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민족 이제 주중 비지테이션이랑 그리고 초등부 선생님 하는데 되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랑을 먼저 보여줘. 제가 처음엔 욕심으로 복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애들이니까 어른들은 이게 애들은 그거 막 그냥 복음 찬양하면 되게 좋아하고 막 집에 가면서 불러요. 막 Jesus is my friend, my best friend 막 이런 거 불러요. 근데 이제 엄마가 어떤 애가 왔는데 되게 신실한 그런 사람인데 저희 교회도 계속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하면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런데 뭐 도와주고 뭐 우리 계속 도네이션 받는 거 계속 갖다 주고 뭐 저 화수목을 맨날 8시부터 11시까지 비지테이션 해갖고 막 얘기 나누고 하거든요.
1: ESL 클래스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5: 네, 거기서 이제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 이제 네. EM 애들 와가지고 네. 티칭하는 것도 하고
1: 아이들 이제 애프터스쿨 튜터링 네, 같은 것도
5: 네, 네.
1: 정말 좋네. 네.
5: 이렇게 저희 네. 또 비지테이션 하고 그래도 두 명이나 무슬림 썼는데 복음 받아주고요. 네. 2년 반 만에 그런 거는 이렇게 하시면서도 아 생각부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사랑.
1: 정말 귀한 사역인 정말 네. 귀한 사역.
5: 그래서 그 말씀하실 때 저희가 그래서 복음 그때 하고 근데 얘가 저한테 와가지고 꼬마였는데 엄마한테 막 이제 뭐 뜨거운 게 이렇게 있대요. 3학년 짜리인데 있는데 막 자기 뭔지 모르면 처음에 저한테 예수님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래서 그래서 그게 이렇게 넘어갔다가 그럼 일단 우리 이거 얘기하고서 서비스 끝난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 뭔지 모르게 뭐 있다고. 아, 형님이 하시는 것 같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하는데 엄마 자기는 물었어요 나중에는.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또 목사님에게 복음 너무 이렇게 밀지 말라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성경 예수님 얘기하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이거는 매력 스토리 아니고 뭐 이렇게 막 그러고 사랑을 우리는 계속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렇게 변화가 보이고 성령이 진짜 일하시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계속 띠면서 얘기하는 그 예배 내내 얘기하시는 게 결국에 사랑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있는 자리에서.
1: 교회 이름이 뭐예요?
5: 한마음교회예요.
1: 한마음교회?
5: 네, 한마음.
1: 그러면 그 몇 명이나 돼요? 어른들이 모일 때 예배가?
5: 저희 제가 숫자 진짜 약해서.
1: 그러니까 뭐 한 50명, 100명, 500명 뭐 이렇게. 500명 정도 어른들이? 다 합쳐서 전체 다?
5: 네, 1, 2부 다 합쳐요.
1: 오케이. 그러면 뭐 작은 채폴 채폴 해야 돼? 실에?
5: 아니 더럼에 있는.
1: 더럼.
5: 네. 근데 2년 반 전부터 진짜 없었어요. 그 멀티에트닉 그 리니스트리 자체가 없었는데 또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셔서 우리가 안 나가도 들어오니까.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KM하고 EM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면은 또 아름다운 또 시너지가 있고 또 EM 또 멤버들이 또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5: EM이 그래서 설빙 저희는 한 이민 교회니까 뉴스 선생님들은 영어가 필요한데 뭐 초등부나 다른 데는 사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EM 애들 되게 많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되게
1: 귀해요. 정말 좋은 귀한 사역이네요.
5: 궁금해서.
1: 그래요. 또 다른 거나 뭐 궁금한 거나 이렇게. 아, 제가 그 명함 하나 이렇게 드릴게요. 어차피 필요한 거나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고.
5: 근데 북한 그 레퓨지로 오는 사람들은 저 숫자가 며칠 된다고 200
1: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14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200명이 안 될 거예요.
5: 들어오는.
1: 예.
5: 보통 하면 어느 주로
1: 여기저기 다 가요. 시카고도 조금 오고 이제 남가주 쪽에 좀 많이 가는 편이고 한인 커뮤니티가 좀 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한인 커뮤니티가 연락하고 접촉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왜냐하면은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계속부터 북한에서부터 세뇌교육 받아온 그 남한 사람들이나 그 한국인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그런 감정 같은 게 있고 내가 그 왜냐하면은 그 북한이란 그 자체 그 시스템 자체가, 그니까, 내가 딴 사람을 고발하고, 그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그 트러스트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빌트인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치기가 정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5: 차라리 한국인들이랑 이렇게 접촉하고 그러는 것보다.
1: 그렇지. 그렇죠. 그걸 이제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니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시베리아로 이제 벌목공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탈출해서 러시아 여자하고 결혼해서 난민으로 해서 여기 들어온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이제 한국 학교에 그 이제 주일에 교회에서 이제 한국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거기 이제 한국 학교 교장인데 이렇게 애들이 와요. 애들이 오는데 와이드만 하지 저건 없어. 접촉은 없어. 릴레이션스를.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그냥 드랍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픽업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5: 그 한국 학교라는 그 한글
1: 네. 코리안 스쿨. 그리고 얘기해요.
5: 좀 관심이 있긴 한데 북한 그 레퓨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1: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 보내면 이번에 그 10, 아니야, 다 다음 주지. 그 이제 DC에서 그 North Korea 그 Freedom Rally 하고 그러는 자료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한 3개월, 6개월 있으면 또 그 사람들 또 막 흩어져 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트랙다운 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교회들은 일부러 이제 그분들한테 다가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안 보이죠. 숫자도 아주 적으니까 인비저블 투명 인간들이죠 뭐.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는 확실히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R.A. 토레이의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과 의지와 힘으로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간의 업적과 행위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기도는 혼잡한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이 복잡한 시대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 기도로 무장한 BBN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루이빌 제일 한인 침례 교회에서 선포된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김민수 목사님께서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에 인도하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 훈련으로 구비되어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로서의 비전을 향해 열심히 사역에 임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오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0: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팔레스틴의 문화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양의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으로 하면 양들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개인적으로 양을 몇 마리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밤중에 양들을 재우려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 마련한 우리로 양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있는 공동의 우리에 양들을 맡겨 관리했던 것입니다. 그때 공동의 우리를 지키는 관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요한복음 10장 3절에는 문지기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들을 맡긴 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와서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애완용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듯이 팔레스틴의 목자들은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불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우리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으로 가서 풀을 먹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틴에 있었던 우리는 마을에서 양들의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결국 이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면 양 무리의 우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과 목자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생각하신 것이고 또한 이것을 신앙 공동체로 본다면 바로 교회를 보신 것입니다. 어쨌든 양이 우리에 들어가려면 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의 양의 우리는 벽으로 된 높은 담으로 되어 있었는데 문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절도와 강도에 대하여서도 요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렇다면 절도나 강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봉사생활도 했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했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현대사회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빼놓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께 신앙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유일한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영어에서 보면 I am a gate가 아니라 I am the gate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그 문이다 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의 노아 방주는 들어가는 문은 하나였습니다. 방주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방주 안에 있었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의 문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가?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독단적으로 단 하나의 문만을 준비하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단 하나의 문을 열어놓으신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문은 지금도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이 항상 열려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어쩌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받을 그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한 문을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방주로 들어가지 않고 방주 문 밖에서 도덕적으로 착하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주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일한 구원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문을 통과했다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양의 문이신 예수님 오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유일한 양의 문이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풍성한 양의 문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그러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양의 우리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선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보호함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의 우리에 한번 들어간 양들에게는 그 안에서 자유함도 있습니다. 어떤 자유함입니까?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의 우리에서 나온다는 말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튿날이 되어 날이 밝으면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목자가 우리에서 양들을 나오게 한 후 어디로 갑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갑니다. 그곳에서 목자와 양들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풍성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즐거움과 특권을 누립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얻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없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몰아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은 현대 기독교에서 더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신학자인 칼 헨리가 현대 기독교의 최대 위기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다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풍성한 삶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유일한 양의 분이시고 풍성한 양의 분이시며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도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도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유일하고 풍성한 양의 분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양들은 이제 목자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그냥 목자라고 하시지 않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악한 목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전통에만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세 가지의 역할을 꼭 해야 합니다. 양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며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양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양은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짐승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나 부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어떤 동물이나 곤충들은 주변의 자연 색상과 비슷한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짐승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양의 생명을 지켜주고 필요한 모든 양식을 공급해주며 양의 갈 길을 인도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양들이 독립적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면 이러한 양 같은 우리의 모습을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내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원래 양들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고 또한 이것이 죄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지금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란 유일한 우리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계속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풍성한 삶을 살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항상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뿐만 아니라 우리 8월 한 달 동안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미국 루이빌 제1한인침례교회 김민수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경화된 66권의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인 경우에는 지금의 성경의 일부분들이 편지체로 쓰여져서 지역교회 교인들에게 돌려져가면서 읽혀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나누어 가졌고 은혜를 서로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와는 달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발달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구이며 특별히 바른 복음을 전하는 BBN입니다. 여러분께서 BBN을 알리는 사역에 함께 하신다면 이와 같이 복음을 나누어 가지는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신청하시면 그 일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은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1: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다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2: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1: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굽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굽니까?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해외로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형제교회는 I am 교회예요. I a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감동케 하고 그래서 나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블레싱 40일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좀 어색하고 그리고 좀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같이 오셨으니까 함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이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오른손을 왼손 가슴에 올리고 자 눈을 감고 이 시간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 고백할 텐데 저를 따라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고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선교사는 세상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체 40일을 세상을 감동시키는 블레싱 40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세상을 감동시키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다섯 가지를 연습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훈련합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러나 이 기본은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기본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기본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단순 반복을 통해서 그 기본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단순 반복이에요. 끊임없이 그 똑같은 것을 내가 반복해서 행함으로써 그 기본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모두가 이 단순 반복을 통해서 이 다섯 가지 기본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다섯 가지가 바로 BLESS입니다. BLESS. 자, 첫 번째 B, Bless입니다. Bless. 축복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우리의 표정이 상대방을 축복하는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네. 축복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L입니다. Listen입니다. Listen. 경청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고 상대방의 그 나눔에 경청하는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돼요. 이것을 연습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하는 삶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입니다. Eat, eat. 식사입니다. 식사를 나누는 삶이에요. 여러분,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구체적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이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기를 바라요. 커피를 나눈다든지, 또 차를 함께 나눈다든지, 또 음식을 함께 나눈다든지. 이 식탁 공동체, 이 밥상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S입니다. S, serve입니다. 봉사를 통한 섬김의 삶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S는 sent, 파송받은 삶이에요. 파송받은 자로서 섬김의 삶이 습관이 되기를 바라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이 40일 동안 BLESS 이 다섯 가지가 연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요, 사실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삶의 습관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두 주 전에 제가 다녀온 인도의 한 교회의 건물 이 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한 5,000불, 최소한 한 5,000불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이미 5,000불이 채워졌으니 이를 위해 더 이상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헌금 그만하라고 말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미 목사님, 내가 이미 드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그냥 헌금을 해 주셨어요. 그 헌금한 금액이 3만 불이 넘어요. 3만 불 넘게 헌금해 주셨어요. 네. 정말 우리 교회 정말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열방을 축복하고자, 열방을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나로부터 감동받은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가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감동받아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블레싱 40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축복의 삶을 함께 연습하고 함께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형제교회가 우리의 이웃과 커뮤니티와 그리고 나라와 열방 가운데 정말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로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건강한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블레싱 40일, 세상을 감동시키는 블레싱 40일의 여정을 우리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캠페인을 위해서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공동체 41팀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장식팀들, 또 중보기도팀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오픈해서 섬기는 분들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순을 잘 인도하고자 헌신한 애쓰는 우리 순장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한 그룹을 인도한다는 게 참 얼마나 힘듭니까? 다양한 분들을 한 공동체로 인도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그것을 위해서 또 순종하고 또 여러분 또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우리 순장교구장님들은 매주 수요일 또 저녁마다 또 한 주간의 준비를 위해서 모임을 갖는데 이를 위해 헌신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블레싱 40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결속하기입니다. 우리가 다섯 가지 삶의 습관을 연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가족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정말 이 하나됨의 기쁨을 나누며 우리가 출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순모임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감동이 넘치기를 바라요. 여러분 순 안에 감동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요. 피를 나눈 가족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순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칭찬하고 칭찬받고 축복하고 축복받고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됨으로써 authentic community,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이 authentic community,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세상을 감동케 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두시고 떠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강렬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은 정말 하이테크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하이테크의 시대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하이테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네. 하이테크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이터치. 하이터치. 네. 감동이 있는 터치. 조지 갤럽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하이테크의 시대를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외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이테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예로 건축을 통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집을 팔 때 보면 이제는요 무엇을 광고하냐면 프라이버시를 광고해. 프라이버시, 개인적 자유와 그리고 격리된 삶을 광고해. 더 이상 관계나 연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집을 질 때 집 앞에 뭡니까? 집 앞에 그 폴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집 앞에 저렇게 폴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다가 함께 앉아서 음료수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시간을 내서 관계의 중요성을 나누었어요. 그것이 삶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였어요. 이웃과의 만남의 장소, 이 폴치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집을 질 때 어떻게 집니까? 이제는 프론트 폴치가 아니라 뒤에 백야드에 뭘 만들어요? 덱을 만들어요. 덱을. 예. 펜스를 치고. 예. 뭐예요? 프라이버시라는 거예요. 예. 개인적 프라이버시, 개인적 자유, 그것을 광고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 하이테크 시대에 미국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정신은 뭐예요? 하이터치, 하이터치.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순 안에서 하이터치입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영향력은 교인 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향력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는 이 결속하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결속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 팀워크가 중요한 거예요. 결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됨은 팀워크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 팀을 이루기 위해서는 팀워크라는 거예요. 워크, 일이라는 거예요. 예. 서로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팀워크는 팀으로 모였다고 해서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팀원 전체가 함께 노력함으로 건강한 팀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죠. 여러분, 바디빌딩에 대한 책을 내가 읽고 그 책을 내가 다 외웠다고 해서 여러분 근육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네.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팀워크는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봉사도 함께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기쁨도 함께하면 혼자보다 더 커지는 법입니다. 슬픔도 함께하면 혼자보다 더 작아지고 무거운 마음도 함께하면 혼자보다 더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조직이 크면 둔하고 비효율적이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옛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직이 커도요 팀워크가 단단하면 그 조직의 시너지 파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결속하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떠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그 빈들로 외딴 빈들로 가십니다. 네.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음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외딴 빈들로 가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장정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부녀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예요. 2만 명 정도. 네. 그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에게는 어떤 상태입니까? 세례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상태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어요? 그런가 하면 무척이나 피곤한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힘든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착잡하고 또 괴롭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이 힘든 상태에 여러분 쫓아오는 사람들이 귀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을 따라온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도 힘든데 내 마음도 힘든데 내 몸도 힘든데 그런데 당신을 따라온 사람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병자들을 또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저녁 저물어 가는 이 석양역에 이 허기진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외딴 곳이니 사람들을 보내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해 너희들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을 나눠줘요.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선교적 삶을 향해 출발하는 우리 순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죠. 첫째, 긍휼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긍휼공동체 결속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를 여기는 긍휼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컴패션입니다. 컴, 함께, 패시오, 고통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주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됨의 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이기적에서 이타적이 되어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나도 힘들죠. 나도 피곤하고 그런데요 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쏟아부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히 순모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들 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온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룹으로 앉게 하십니다. 그 그룹으로 앉은 그 사람들 간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으로 모이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괴팍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잊지 마세요.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예.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리고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것은 때로는 참으로 힘겨운 과제입니다. 힘겨운 과제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순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간증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40일 동안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세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사랑을 쏟아붓기로 결단하세요. 나는 이 40일 동안 나는 이 만남 속에 내가 실천하고 내가 연습하고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을 쏟아붓겠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복을 쏟아붓겠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은요 자신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나를 챙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쏟아붓기로 여러분 결정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궁률한 마음을 쏟아부을 때 거기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서로를 향해 사랑을 쏟아붓는 가운데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여러분의 순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위해서는 여러분 긍휼 공동체예요. 이 긍휼의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 나눔 공동체입니다. 나눔의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그럴 것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니, 먹일 것이 무엇이 있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들을 먹이려면, 이 2만여 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7개월 품삯이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적어도 만불이 있어야 돼요. 만불. 아니, 내게 무슨 만불이 있는가?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아니, 어떻게 먹일 수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없다고요?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나눌 것이 있어요.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아니, 있어요. 여러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어요. 적지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있는 것을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지만 나누십시오.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것으로, 여러분 부족해 보여도 적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대접해 보세요. 거기에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오픈해서 나눠보세요. 집 오픈해서 나눠보세요. 여러분, 순모임 여러분 초청해서 나눠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우리 집은 작은데, 우리 집은 작아서, 우리 집은 초라해서 할 수 없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순모임에 갈 때, 초청한 그 순모임에 갈 때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아니 뭐 이렇게 작은 집인데 우리를 초청했나, 우리를 불렀나, 그리고 음식도 이게 뭐냐, 뭐 밥 한 공기에 뭐 찌개 하나에 김치 내놓고 아니 이걸 먹으라고 우리를 초청했나. 여러분 순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 계세요? 그거 기억하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그렇게 기억할 사람이 없어요. 뭡니까? 함께 모임을 갖게 해줘서 감사하는 기억만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작지만, 뭐 이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모임을 주선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섬겨준 그 분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만 가지고 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은데 나를 초청했는가, 아니 먹을 것도 없으면서 뭐 이렇게 불렀나, 여러분 그거 생각할 사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죠. 지구를 떠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가운데서도 모임을 위해서 초청하고 그리고 섬겨주고 베풀고 나눠주는 것, 그것을 기억할 뿐이에요. 그것이 고마울 뿐이에요. 그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대접할 것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지만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사랑으로 나누면 모두가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관계가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우리의 영육 간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을 나누게 했어요. 있는 것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의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됨의 힘은 바로 뭡니까? 나눔의 스피릿이에요. 내 안에 나눔의 스피릿, 나눔 공동체가 되어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여러분 결속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 공동체예요. 감사의 스피릿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 비록 적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거지만 감사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없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여러분 오병이요, 여러분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아니 감사하기 힘들죠. 뭐 이걸 가지고 뭘 감사하는가,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감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감사하세요. 거기에 감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안 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 불평이 없어요. 투덜투덜대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는 거 봤습니까? 제 생전에 그런 사람 되는 거 아직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불평이 앞서는 사람이 있는 그 순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오늘은 갔다가 다음 주에는 가고 싶지 않죠. 안 가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가 파워예요. 적지만 없지만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할 때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함으로써 여러분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감사의 스피릿, 감사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므로 말미암아 정말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긍휼 공동체, 자신의 있는 것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 작지만 적지만 없는 것 같지만 감사함으로 자기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감사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이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연습하고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을 다해 사랑을 쏟아 부읍시다. 힘을 다해 사랑을 쏟아 부읍시다. 손을 펼쳐 나눕시다. 베풉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럴 것 없다. 너희가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가 먹을 것을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사용하도록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세요.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보잘것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변변치 못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작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를 드려서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작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나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있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쏟아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적의 스토리가 여러분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속하기입니다. 우리 하나됨을 더욱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세상을 감동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블레싱 40일 이 여정을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순에서 정말 그 감동, 감동이 있는 순을 여러분 함께 만들어가고 또 그런 가운데 세상을 감동케 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시애틀 영재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BBN 한국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예수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24번째
1: 누굽니까?
2: 장로님 접니다.
1: 자, 어서 들어오시라요.
3: 예.
1: 자, 저와 함께한 동시들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1: 어제 곧 인사는 나중에 하고 어서 들어갑시다.
2: 예, 예.
0: 유계준은 김혜진 일행을 집안 은신처로 안내했다.
1: 이곳은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까 염려하지 마시라요. 아까 폭탄 터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성공이시요?
3: 반쪽의 성공이에요.
1: 반쪽의 성공?
5: 부청사에만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1: 기래요? 아, 기래도 꼭 큰일 내시오. 그런 장한 일을 해내다니 이젠 내가 할 일만 남았구만.
5: 자,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1: 여기서 하루만 계시고 내일 밤 중국으로 가는 무역선을 타시라요.
5: 그럼 무역선을 준비하신 거군요.
1: 대신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본 놈들 못지않게 중국 놈들도 위험한 놈들이 많이 디요.
3: 알고 있습니다.
6: 그래도 일본 놈들만 하겠습니까?
5: 저 그동안 여기 있는 겁니까?
1: 예, 안전한 곳이니까 있어도 될 거야요. 내 피드기를 시켜서 먹을 것을 전해줄 테니.
3: 아저, 그나저나 냄새를 맡게 되면은 일본 경찰이 장로님을 가만 안 둘 텐데요.
6: 그래요. 가족들을 우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1: 가족 일 없이요. 우리 시끄레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어디로 간단 겁니까? 여러분들이나 여기서 있는 동안 잘 계시라요.

0: 누구야?
1: 누구?
0: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0: 아, 들어와.
2: 여기 나왔습니다.
0: 아, 지금 나왔나?
2: 헤이.
0: 아, 나가 있어.
3: 그건가?
0: 하,
3: 이리 줘봐.
0: 우리의 첩보에 의하면 대한청년단이라는 단체가 이번 폭파 사건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3: 대한일신청년단?
0: 핫!
3: 거기 주모자가 누구인가?
0: 김예진입니다.
3: 김예진? 김예진?
0: 지난 만세 사건의 이곳 종간책이었습니다.
3: 뭐야? 그 김예진인가? 어떻게 된 건가? 그 김예진이 이번 사건의 주동?
0: 예, 그렇습니다.
3: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
0: 지난 병보석 때 상해로 도주를 한 것 같습니다.
3: 그랬어.
0: 만주와 상해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이곳으로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필코 잡겠습니다.
3: 그놈의 주변을 샅샅이 뒤져라.
0: 핫!
3: 이런 쥐새끼 같은 놈!

0: 아유, 이봐, 이봐. 들었어? 어제 폭탄 터지는 소리.
1: 아유, 내가 들었지. 깜짝 놀래지 않았겠어. 아이고.
0: 이거, 이거 어디서 난 건 줄 아네?
1: 그 들리는 소리는 도청에서 났다는구만.
0: 뭐야? 도청?
1: 응.
0: 아이, 기름. 우리 독립투사들이 기른 거 아니네?
1: 아유, 길어갔지. 어제 일본 놈들이래 지네 건물에 폭탄 같은 거 던지갔어.
0: 그럼, 그럼.
1: 아이고, 아 저기 웬 순사들이네? 진짜 뭐 잘못한 거 있어?
2: 여기 김혜진이라고 있나?
1: 그저 여기가 어딘데 김혜진이를 찾는 겁니까?
2: 여기가 산정현 교회 아닌가?
1: 기건 그런데
0: 저 김혜진 선생을 찾는 겁니까?
2: 김혜진이 이거 산정현 교회 출신 아닌가?
0: 에 기건 그런데
2: 김혜진 선생이 아니 김혜진이 어디 있나?
1: 아이고 기걸 우리가 오게 합니까?
0: 우린 모릅니다.
2: 그래 기름 할 수 없디 교회를 샅샅이 뒤져라.
0: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 뒤지다니? 아유 안 돼요.
2: 틀림없이 이곳에 숨어 있을 것이다. 꼭 찾아내야 한다.
0: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네. 그래 아이고 어째
1: 님자 어, 장로님께 알려.
0: 아이고 장로님 저 누구
1: 아이고 누구는 누구네. 유계진 장로지.

0: 장장님, 장장님, 큰일 나시오.
1: 아, 그건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0: 하그스의 외놈들이 우리 교회를 뒤지고 있디 않습니까?
1: 아니, 뭐이가 오드래요? 교회를? 무슨 일로 그럽니까?
0: 김예진 선생 때문이랍니다.
1: 김예진 선생 때문이라고요? 가자오요. 그건 날래 가자오요.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BBN 방송은 전 세계 8가지 언어를 라디오와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구원받는 참으로 귀한 선교 방송 사역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말씀 50%와 찬양 50%를 원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며 프로그램에는 목사님들의 은혜롭고 복음적인 설교 말씀인 오늘의 말씀을 비롯해서 매일 성경 읽기와 코스타의 시간, 사슬을 끊고 그리고 신비한 창조의 세계 등 그 외 풍성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쁜 일과로 인해 방송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는 방송 다시 듣기란 기능을 추가하여 원하시는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한국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단 라디오 방송 아이콘을 보시면 프로그램에 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후원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누구를 도울 형편이 안 되네요라며 다음 기회에 돕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BN 한국방송에서 후원을 독려하는 것은 이 사역은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오늘 BBN 사역의 물질 동역자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으로 가시면 여러분의 온전한 물질 후원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에서 48장 말씀입니다.
2: 제45장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단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 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진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수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럼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와 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의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4: 제 46장.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왔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 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 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 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2: 제 47장.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홀연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술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풀도 아니니라. 너희의 글로 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4: 제48장 야곱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례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후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괴율하고 괴율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파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사야 45장에서 4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대들거나 심지어 폭행을 하기까지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현상이야말로 이 시대를 어둠과 죄악 가운데로 몰고 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를 죽여서 온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온 나라를 악으로 몰아들여 폐망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온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을 불러내리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우리의 흥미를 돋우는 부분을 공부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일관적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4절의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스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부분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앞에 공부한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큰 매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과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심령에 매임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동족 형제인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이 저주받는 것을 도리어 원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한 이런 큰 부담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앞에 위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꺾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바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니까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를 나누며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오직 성령님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했고 그 배가 화물을 내리고 새로운 짐을 싣고 있을 동안에 두로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성령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하여 말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믿는 자들과 교제를 나누며 얼마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시각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지고 수족을 묶고 이 띠의 임자가 만약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리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바울의 일행과 가이사랴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가보의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말했고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바지만 바울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바울이 그 심령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놓쳤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사도행전 21장 14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는 적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며 또 한편으로는 아주 수수께끼 같은 주제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화하고 있는 사도행전 22장 14절의 구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계된 다른 한 구절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 계속되는 사도행전 공부를 이곳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함께 공부하는데 몇 시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에 대하여 논의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의문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회가 걸릴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1장으로 돌아와 계속 공부하겠지만 제자들이 바울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질적인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도 아마도 가장 논의는 많이 되었지만 가장 이해되지 않은 교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 몇 분이 언젠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많은 이들에게 이 부분은 아주 개인적인 면에서 수수께끼 같은 것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고 불안해하기를 계속합니다. 제 서재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적어놓은 정보들을 모아놓은 두꺼운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들과 파일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하는 동안 거기에는 무엇인가 빠져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키고 실감 있게 하고 또 실감나게 하고 제 개인적인 것이 되게 하면 실질적이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무엇인가 빠져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목회 사역과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혼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의도하시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의 뜻이라는 주제에 대한 좀 더 완전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몇 시간을 이 주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역동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모두 나옵니다. 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진술한 부분은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땅 위에 있는 것들의 상태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상태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나 출발점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요한이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보좌로부터 주권적으로 다스려 나가십니다. 시편 103편 21절에 따르면 천사들은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103편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일이 결단코 없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한 자는 어떤 화해 가능성도 없이 즉각 쫓겨났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준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하고 루시퍼를 쫓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했고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거역되는 순간 그 대적자들은 어떤 화해의 가능성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즉각적이고 최종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30절에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즉각적이고 최종적이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는 언제나 두려운 것이며 그리고 영적인 비극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앞으로 여러 시간 또 공부해 가면서 제가 여러분과 공부하기 원하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의 정의를 내려야 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의 정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유의해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생각이 이 뜻을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의지가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잘 믿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에 한 목사님은 물에 풍덩 빠진 사람처럼 믿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나는 예수를 위해서 미친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꾼다면 미친 듯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약시대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믿었습니다. 꼭 예수를 믿는 것만 아니더라도 역사는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디슨 아닙니까? 그는 뭔가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믿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여러분들 이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갈 때에,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질 때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희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BBN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청취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BBN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 문제로 고민하시던 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인데요. 저희들과 교제하시는 청취자님들 중에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과 직접적인 교제는 없지만 방송을 들으시면서 확신에 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음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사실 십자가 사건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죽음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완한 인간으로서는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묵상의 시간은 종종 십자가에 머물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십자가에서 종료됐다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다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외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낙심한 제자들은 소망 중에 깨어났고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혼란도 이제는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21세기 사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쫓아 제자된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일곱 개의 표적을 함께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제자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큰 바람과 또 파도가 몰려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또 보게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주님 섬기는 일에 힘을 다 쏟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또 닥쳐올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경우도 있고 지금 그 고민 가운데 빠져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고 있는데 그 가라고 하신 명령대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배가 바람에 밀려 파도에 요동치며 고생고생 위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함께 받을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는 내용으로 본문 2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을 버거킹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6장 15절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내용을 통해 정보를 우리가 좀 더 수집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리를 친히 정돈하시며 보내십니다. 집회가 끝나면 제자들이 당연히 뒷정리해야 되는데 이날만큼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무리들의 그 동요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집회를 정리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흩어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들을 등을 떠밀어 배를 타고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억지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에 제자들이 동요할까 거기에 합세할까 아마 우려하신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예수님이 정리하시고 무리를 보내시며 친히 제자들을 등을 떠밀어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한편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를 치셔야 되는 그 아픔의 범민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를 치셔야 되는 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범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 계획을 다시 얘기하시며 또 힘을 얻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쉽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재촉해서 보내시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시도를 무마하시고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반복해서 베푸는 떡을 주는 임금 되기를 거부하시고 당신이 왕 중에 왕이신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 이제 십자가로 계속 그 발걸음을 옮겨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다고 여겨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 따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역시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도움받으면 적어도 9시간 정도 밤 4경 새벽 3시까지 이들은 아직 호수에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약 5마일 정도의 거리를 9시간 이상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6월절 가까운 때였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보름달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 보름달 휘황찬란하게 하는 그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이 낭만적일 수 있었겠으나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이 장면에서만큼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종의 결과 그들은 광풍에 떠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찾아 걸어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모습 보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등장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사람을 본 적이 없던 이들에게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죠. 예수님 다가오셔서 20절에 말씀하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의 기적성을 또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고 해변을 걸으셨다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이 돌이 있는 곳을 아시고 그 돌 있는 데를 밟고 걸으셨다고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다에 돌이 어딘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심플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요. 이 번역이 왜 내니로 해서 나니 그래야 맞는데 그렇죠? 나니. 이 경상도 분들이 또 번역한 것 같아요. 내니. 표준말로 나니 두려워 말라. 원어로 에고 에이미 I am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의 그 이름의 헬라어 표현이 에고 에이미예요. 예수님 이 상황 가운데 그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선언하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이 물을 내가 지었음을 이 물에 관계된 모든 자연 법칙을 내가 설정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며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고는 나니 I am the great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배로 들어오시니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돼 있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곧이라고 돼 있는 표현이 즉시로라고 한다면 또 한 번에 기적이 벌어진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이긴 않지만 예수님 배에 타시고 곧바로 배가 가려던 그 자리에 도착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온 우주에 큰 글씨로 써놓으신 것을 우리가 너무 커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조금 작은 글씨로 기록하신 내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설명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적이 이상하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우주 가운데 우리가 기적이라 불러마땅한 것들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벌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눈을 가지고는 그게 너무나 커서 다 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것들을 행하심으로 해서 그러나 그 우리가 기적이라 부르는 것은 실상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조금 작은 글씨로 써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대 과학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 우주 자체가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작품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 사건을 통하여 당신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는 그 왕보다 더 위대하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심을 오병이어의 왕이 아니고 먹을 것의 떡의 왕이 아니고 왕 중의 왕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왕이심을, 만유의 주제이심을,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심을, 중력의 법칙을 쥐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심을 이 사건 가운데 보여주시며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실상은 혼돈 가운데 빠졌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동참해서 빵을 떡을 나눠주면 얼마나 신났겠어요. 아,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의 모습을 멋지게 보여주시는구나. 드디어 이 땅에 천국이 문자적으로 가시적으로 도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임금되기를 거부하시고 자기들은 등 떠밀려서 배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가고 있는데 광풍이 몰려오고 자기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기에 한편으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입니다. 주된 목적은 who he was, 당신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데 이 사건의 가장 주된 목적이 있으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에 모셔드림으로 다시 그들이 평안을, 안정을 찾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 본문 가운데 세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함.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삶 속에 폭풍이 찾아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도 폭풍은 몰려오게 되어 있지만 그때 혹 예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에 빠져 들어갈 수 있겠으나 우리 주님이 곧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둘 만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산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바다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기를 제자들이 힘겹게 놓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향해 무리를 걸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도 당신이 배를 타고 호수 위로 내보낸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영광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계시며 오늘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동시에 같은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세상의 바다에서 때로 허덕이는 광풍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늘 함께 하시며 아니 때로는 더 가까이 찾아오기도 하십니다. 한 번도 당신의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며 살펴주시며 돌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구원, 이미 구원하셨거니와 오늘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궁극적인 구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시며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우리도 찾아 확인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외롭다고 느꼈을지 모르죠. 위험하다고 느꼈을지 모르죠. 위험했거니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외롭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 내가 참 힘들다고 여겨지는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으나 승천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 전체를 돌보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한 아들이 사고로 눈이 멀게 됐습니다. 이 아들이 시리에 차서 낙담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만 피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그 모습 보고 아빠가 안 돼서 또 아들을 힘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작심하고 일감을 맡깁니다. 그러나 아들이 하기에는 꽤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다리를 놓고 저 위에 있는 벽장으로 무거운 책들을 나르는 일을 시켰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이 아들이 한편으로는 짜증도 났지만 불만스러웠지만 그래도 아빠의 명령이니까 책을 하나씩 하나씩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눈도 안 보이는데 더듬더듬거려 책을 찾아서 그 책을 무거운 걸 책을 들고 또 사다리 있는 데까지 와서 사다리를 조심조심 한 계단 올라가서 벽장 위에 갖다 놓고 또 조심조심 내려오고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계속 그 일을 하는데 그만 사다리에 내려오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때 누군가가 재빨리 그 아들을 밑에서 받쳐줘서 넘어지지 않도록 부추겨 세워줬습니다. 그 아들은 다친 것도 없고 약간 놀래긴 했으나 지상 아버지는 아빠는 이 아들에게 그 일을 맡긴 그 순간부터 한 번도 그 아들에게로부터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몰래 조용히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이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까봐 아빠는 주시해서 그 아들을 바라보며 드디어 이 아들이 떨어질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 급히 재빨리 가서 그 아들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빠보다도 더 잽싸시며 더 힘이 좋으시며 분명한 시각으로 우리를 살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누가 쉽다고 그랬어요? 눈 감고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인생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더 큰 아픔을, 깊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생하는 듯한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고생할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물 위를 걸어 찾아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며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오셔서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싸우느라 모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예수님은 산을 떠나 그들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들은 위태한 가운데 우리가 죽는 것 아닌가 고함치고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 100m밖에 와 계셨습니다. Help is on the way. Help is on the way.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보좌를 떠나 우리의 삶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고 저 앞에 와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살펴 예수님 어디 계신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locate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삶에 지쳐 눈물이 우리 눈을 가려 주님 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에 가득 찬 마음의 안개 때문에 주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아픔만 보이며 내 어려움만 크게 내 앞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며 The help is on the way. 우리를 위해 이미 예수님은 도움의 발걸음을 시작하셨고 우리를 점점 향해 점점 접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큰 바람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며 중력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삶 가운데도 폭풍은 몰려올 수 있거니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지금 이 순간에 이 어려움 가운데 주목해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삶 속에 폭풍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서 경험하게 됩니다. 바람 속에서 물 위를 거느시는 예수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빨리 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어야만 되는 그러한 멋진 광경입니다. 바람이 마구 불고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내가 보면서 빨리 그 장면을 포착해야죠. 주님의 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나 여호와이니 나 스스로 있는 자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그 와중에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막강하신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요 유대인의 왕을 뛰어넘어 오병이어의 왕을 뛰어넘어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내 영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게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체크하게 될 때, 믿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인생의 어려움은 무조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죠. 아니 물론 힘듭니다. 아프고 지치고 낙담할 수밖에 없고 맥이 빠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맥 빠진 상태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이요. 우리 인생 위기 전체와 모두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강과 감사를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 지혜와 능력과 평강과 감사를 바라보며 결국은 궁극적으로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가서 분당에 어떤 찜질방을 갔습니다. 1,000평짜리 찜질방이라고 해요. 엄청 크긴 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정말 거의 방 하나 사이즈, 방 한 반 개 정도 사이즈의 커다란 맥반석이 쫙 나오더라고요. 막 뜨끈뜨끈한 방. 거기로 점점 다가갔더니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맥반석의 열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을 두 가지 생각을 해요. 하나는 야 지옥 가면 이렇게 했구나.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아 우리 주님의 열기가 주님의 그 온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게 느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온기를 직접 이렇게 느끼고 싶어하는 그 경험 우리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더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리쬐 주시는 그 열기를 경험할 수 있는 더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입니다. TV 리모컨이 너무 멀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TV가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거리가 문제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주님의 열기를 그 온기를 못 느끼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도 폭풍은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 전체를 The Great I Am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법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길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통과하며 불 가운데 통과합니다. 뜨거움 느끼기도 하고 물을 몇 번 먹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 약속을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은 어차피 인생의 구성요소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 가운데도 그 폭풍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폭풍 가운데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주님의 열기를 주님의 구원하시는 손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그 아픔을 극복하며 이겨내며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삶 속에 폭풍이 찾아올 때 제자로서 강한 확신과 큰 격려를 얻게 됩니다. 제자로서 강한 확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보여주시는, 던져주시는 격려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배로 영접하며 제자들은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끼어드심으로 해서 바람과 파도 사이에 예수님께서 찾아 들어오심으로 해서 이제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앉아 계십니다. 실상 우리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쓰긴 했으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배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육신을 성전삼아 그리스도 형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유대인들의 그 노력에 제자들도 기우뚱기우뚱했습니다. 더 쉽게 메시아를 만들고 싶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길은 그렇게 쉬운 것만 있지 아니합니다. 진리를 그들은 경험해야 되었기에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를 그들이 경험했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완성된 구속 역사를 경험했어야 되겠기에 제자들은 유대인 군중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바다 위로 내보내시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The Great I Am,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 소위 다시 만나는 기쁨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그의 인생 말년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한 사람이 북쪽 추운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 가고 얼마 안 돼서 그만 아들이 밤에 고열에 시달리며 심하게 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열제를 구해야 되는데 약을 사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추운 지방이고 겨울이라 그만 강이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지역에 익숙하지 못했던 이 사람, 과연 이 얼음이 얼만큼 두껍게 얼었는지 얼만큼 건너기 안전한지 알 길이 없어 밤에 조심조심 짚어가면서 엉금엉금 그 얼음을 기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판이 요동하는 것을 느꼈어요. 얼음 꺼지는 거 아닌가. 동시에 뒤에서 뭐가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막 들리면서 점점점 그 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거예요. 충격에 쌓여서 이 사람 뒤를 되돌아봅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이 네 마리의 말이 끄는 큰 마차를 끌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러더니 자기 앞에서 딱 서더니만은 친절하게도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 마차를 타시겠습니까? 제 마차를 타시겠습니까? 살얼음판 같은 인생이라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뭐가 꺼져 내릴지 모르는 인생, 전혀 얘기하지 못한 그러한 아픔이, 어려움이 우리를 급습해 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차를 타지 않을래.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속입니다. 위기에 빠져있고 위기에 빠질 만한 위기에서 허덕이는 상황 가운데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 건지시며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그래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거니와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 위기 가운데 나를 찾아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이미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 그것도 주님 말씀대로 살아오고 있으며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한 큰 바람이 불며 파도가 넘실거리는 위협을 주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는 주님, 나니 두려워 말라, Ego Eimi, The Great I Am, 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내 앞에 서 있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 배에 다시 한번 새롭게 모셔드리며 기뻐하며 이 난관도 주님 은혜로 타개할 수 있는 복을 누리며 또 선포하는 우리 모두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어디에 광풍이 몰려오고 있는가, 그러나 어디에 주님께서 나를 향해 걸어오고 계신가를 우리가 꼬집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 품에 모두 안기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나를 주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실상 많이 이미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모르고 지나갔을지라도 아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건져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구나.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지금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며 중력보다 당신이 더 강하심을, 바람을 헤치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강풍보다 주님이 더 강하심을 의심할 나위 없이 멋지게 입증해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시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게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또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가며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에너지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요, 우리의 간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현재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의 빠른 범용화, 인터넷의 발달로 지식이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느 장소에서든 인터넷에만 연결된다면 전문 지식을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BBN 성경대학은 해외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한 성경 지식을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항상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BBN 성경대학의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 겪었던 수많은 세월들 속에 고난과 행복이 교차되는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긴 세월을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고통과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절개를 이어온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과거에는 어땠든지 오늘 이후로 복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BBN ITL 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방송을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ITL 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ITL 카드는 명함 크기에 조그마한 전도지로서 저희 BBN 웹 주소와 함께 뒷면에는 복음에 관한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카드들을 이용해서 BBN 한국어 방송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청취자님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저희 방송을 듣기 시작한 여러분들께서도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알기 원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한국어 방송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방송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왕 중에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어린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들판을 이스라엘 민족이 방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 할아버지를 부르시어 직접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 가지의 가르침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살인을 저지르지 마라. 바로 그러한 열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님은 돌판에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1: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내려가거라. 그래서 언제나 이 돌판을 중히 여기고 아무나 함부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라.
0: 이스라엘 민족은 이 돌판을 보관하기 위하여 황금의 궤짝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법궤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도 한 것이죠.
2: 모두 들으시오. 앞으로 법궤를 모신 천막을 지성소라 부릅니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입니다. 왕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명령을 어길 경우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0: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을 방랑하고 있을 때도 그들은 이 법궤를 맨 앞에 세우고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법궤와 지성소를 먼저 세우고 나서 비로소 사람들은 쉬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생명보다도 법궤를 그들은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죠.

0: 쉴 새 없이 주변의 여러 종족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그중 가장 큰 전쟁은 동쪽 바닷가의 블레셋 쪽이었어요.
1: 큰일 났습니다, 어르신!
2: 왜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오는 거?
1: 우리 군사들이 싸울 때마다 적들에게 지고 있습니다. 적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3: 어르신은...
0: 아직 왕이나 나라가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은 실로라는 산간 마을에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어요.
3: 그럼 이제 우리는 더 싸워볼 힘이 없단 말인가?
1: 그렇습니다.
3: 아휴, 이걸 어떻게 안다?
0: 실로를 지키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 그는 이 불길한 소식을 전해 듣고 한숨만 땅이 꺼져라 내쉬고 있는데.
4: 저, 형님, 좋은 수가 있습니다.
5: 무슨 말이냐?
0: 이 대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모두 아버지와는 달라서 놀고 먹고 술을 좋아하는 망나니 아들들이었어요.
4: 우리 힘으로 적들을 물리칩시다. 그러면 백성들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겠습니까?
5: 그런 방법이 있단 말이냐?
4: 아, 있고 말고요. 우리가 저 법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갑시다.
5: 법궤를?
4: 하나님이 법궤 안에 계신다는데 그러면은 별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5: 좋아, 그거 그럴듯하다. 군사들이 법궤를 본 순간 용기가 10배, 100배로 더 솟아오를 것이고.
4: 예, 바로 그거지요.
5: 그렇지.
4: 우리는 그걸 이용해야 합니다.
0: 이 두 망나니 아들은 무서운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들이 손을 댈 수도 없는 법궤를 밤이 되자 몰래 전쟁터로 빼돌린 것이죠.
5: 자, 빨리 가자, 이 녀석아! 에?
4: 우리가 빨리 가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0: 그들은 한밤중에 전쟁터에 도착합니다.
5: 아, 보시오, 장군 여러분! 자, 모두 집합하시오!
0: 갑자기 나타난 법궤. 그들은 그것이 잘한 일인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3: 야!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
1: 이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3: 만세!
0: 군사들은 용기 백배합니다.
2: 자, 이스라엘의 용사들이여! 하나님의 힘을 믿고 우리는 다시 한번 공격을 개시하자!
6: 공격!
7: 가자!
0: 그들은 일제히 총 공격을 시작했어요. 사람의 용기는 무서워요. 그동안 날마다 도망치기 바빴던 이스라엘 군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처럼 변하여 미친 듯이 돌진해 나가는 것이었어요.
2: 아니, 저놈들이 미쳤나?
5: 아유, 큰일 났네. 불맞은 황소들처럼 몰려온다고.
2: 후퇴!
7: 후퇴! 후퇴!
0: 전쟁은 이기려는 각오와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날 이스라엘 군은 처음으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7: 만세!
8: 만세! 만세!
0: 헛줄이 나서 수십 리를 도망쳐온 블레셋 군들은 머리를 맞댔어요.
2: 대체 놈들이 저렇게 달라진 이유가 뭔가?
9: 장군님, 정찰병들의 보고에 의하면은 놈들은 법궤라는 것이 도착하고 나서 갑자기 달라졌다고 합니다.
2: 법궤가 뭔가?
9: 예, 놈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이 그 궤짝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0: 아, 그러면은 그 법궤가 있는 한은 놈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미쳤나 뛸 거 아닌가?
9: 그럴 것 같습니다.
2: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없을까?
5: 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법궤라는 것을 우리가 뺏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2: 뺏어와 버린다?
5: 예, 돌격대를 보내 뺏어오면 됩니다. 놈들은 그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2: 그래, 그 생각을 못했어. 그래, 좋다. 법궤를 뺏어온다.
0: 블레셋 군들의 무서운 계획은 성공합니다.
7: 돌격!
0: 뒤편으로 돌아간 블레셋 군은 법궤를 약탈하는 데 성공한 것이에요. 그 다음은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이스라엘 군은 마치 썩은 나무가 허물어지듯 용기를 잃고 모조리 도망쳐버렸습니다. 블레셋 군은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이에요. 블레셋 군은 북을 치고 만세를 부르며 돌아옵니다.
11: 아이고, 누나, 저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궤라는 것이래요.
12: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11: 글쎄, 뭐 겉보기로는 대단한데 안에는 돌판 하나만 들었대나 봐요.
6: 그런 게 무슨 보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기도 해라.
0: 법궤는 블레셋 쪽들의 아스돗성에 옮겨집니다.
7: 그 법궤라는 걸 어디다 둘고?
3: 예, 제 생각에는 우리 신전에 넣어두면 어떻겠습니까?
7: 신전에?
3: 예, 우리 다곤신의 발밑에 법궤를 놓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족의 신이 우리 다곤신의 발밑에 엎드려 있는 것으로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7: 그렇지. 발밑에 엎드려서 싹싹 빌게 해야지. 그렇게 하시오.
0: 법궤는 블레셋 쪽의 신전으로 옮겨졌어요.
2: 자, 신전의 문을 열어라! 예!
0: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 신상 아래 초라하게 놓여지고 그날 밤
2: 이스라엘 놈들이 법궤를 뺏으러 올지도 모르니까 엄중하게 지키도록 해라.
0: 그날 밤 달은 밝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3: 어디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신전 문을 열어보아라.
0: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보였습니다.
3: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0: 블레셋 쪽이 아침 저녁으로 섬기는 다곤신, 그 커다란 나무로 된 신상이 거꾸로 넘어져 법궤 앞에 코를 쳐박고 엎드려 있는 것이에요.
7: 아니, 우리 다곤신이 법궤 앞에 엎드려 있다고?
3: 그것은 우연히 그리 되었을 뿐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0: 다곤 신상은 다시 일으켜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날 밤 또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목과 팔이 동강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6: 아휴, 죽겠네. 아이고, 가려워.
11: 아유, 나도 죽겠어요. 온몸에 이상한 것들이 돋아났어요, 그냥. 아유.
0: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 병은 쏜살같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나절이 지나자 성 안 여기저기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3: 이거 큰일 났습니다.
1: 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3: 글쎄옵시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1: 뭐란 말이요?
3: 법궤가 보복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1: 법궤... 사실은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3: 그것밖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1: 그럼 당장 법궤를 성 밖으로 내놓으시오. 아니, 다른 성으로 보내버리면 되겠어.
3: 즉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법궤는 가드성으로 옮겨집니다.
3: 네, 이 법궤는 이스라엘군을 무찌른 그 기념품으로서 우리 성에서만 계속 보관한다면은 공평하지 못하므로 다른 성에서도 보관할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0: 그럴듯한 소리를 늘어놓고 법궤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도망쳐버렸어요.
8: 이것을 내 거리에 갖다 놓고 모든 주민들이 구경토록 해야겠어.
2: 예,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0: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법궤가 성 안에 들어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증세가 일어난 것입니다.
12: 여보, 우리 왕자가 갑자기 헛소리를 하더니 몸이 펄펄 끓어요.
8: 그럴 리가 있나?
12: 소문을 듣자 하니 법궤가 이상한 전염병을 뿌리고 다닌다는데요. 왜 그런 물건을 받으셨습니까? 아스돗성에서는 법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8: 그럴 리가 있나?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12: 아닙니다.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도록 하세요.
8: 법궤 때문에 그런 병이 생긴단 말이요?
12: 법궤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8: 그러면 안 되는데. 가만히 있자. 그럼 이 법궤를 다른 성으로 보내버리겠소. 이런 재수 없는 것을 여기 둬서는 안 되지.
0: 이스라엘군을 물리치고 그 승리의 기념품으로 의기양양하게 가지고 왔던 법궤가 이젠 공포의 대상이 돼 있는 것입니다.
12: 그럼 어느 성으로 보내시겠습니까?
8: 글쎄, 어디로 보내야 하지? 아무도 안 받으러 할 터인데.
12: 산속에 있는 시골 성으로 보내버리세요.
8: 아무데나 상관없어. 다른 성 앞에 살짝 갖다 두고 오면 될 테니까.
12: 이제 블레셋 쪽들에게 법궤는 골칫거리가 돼버렸어요.
5: 그래, 동해 측에 전에 가야지.
12: 그들은 어둠 속에서 법궤를 마차에 싣고 갑니다. 도착한 곳은 에그론 성이었어요.
1: 자, 이거 내려놓고 빨리 도망가자. 어서 서둘러.
12: 날이 밝자 성문 경비경은 기겁을 합니다.
13: 아이, 저게 뭐야? 에? 뭐가 성문 앞에 놓여있지?
1: 아, 저거 혹시 그 벗개라는 거 아닐까?
12: 성안은 팔칵 뒤집혔어요.
14: 여보, 저거 안에 들여놓으면 큰일 납니다. 성안 사람들이 모두 죽어요.
13: 나도 알고 있어. 나쁜 놈들 우리를 만만히 보고서. 여봐라!
1: 예!
13: 저 괴짝을 당장 가드성에 돌려주고 오너라. 안 받으려 하면 제놈들처럼 성문 밖에 내버리고 돌아와.
1: 알겠습니다.
13: 미련스럽게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다간 너희들 온전치 못할 것이다.
12: 그들은 떠났어요. 그리고 가드성이 보이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13: 개석거라 이놈들!
12: 가드성의 사령관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13: 어딜 가는 것이냐?
10: 이 법궤를 가드성에 돌려주려고 가는 길입니다.
13: 안 된다!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라!
10: 아, 왜 안 된다 말입니까? 가드성에서 우리 성문 밖에 내버려두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돌려주려고 온 것뿐입니다.
13: 닥치지 못할까? 여기서 너희들 모두 죽고 싶으냐?
12: 그쪽은 이쪽보다 군사들의 숫자가 다섯 갑절은 더 많았거든요.
13: 아유, 별 수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는 수밖에요.
15: 그래, 잘 생각했다. 그건 너희들이 구워먹든 삶아먹든 알아서 해. 다시는 이곳에 어신거리지 말고.
5: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가지고 그냥 돌아가면 우리가 무사하지 못할 텐데.
13: 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5: 어떻게?
13: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산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이 마을이 있습니다.
5: 이스라엘?
13: 예. 이제 남은 방법은 그 사람들에게 돌려줘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5: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야.
12: 전쟁터에서 어렵사리 빼서 승리의 기념품이라고 의기양양했던 블레셋 쪽들. 그들은 종일 산길을 걸어 마침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속 마을에 도착했어요. 밭에는 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16: 여보시오! 여보시오!
12: 그 소리에 밭일을 하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17: 무슨 사람들이죠?
18: 글쎄 말이다. 근데 술에 뭘 싣고 왔지? 저걸 내리고 있잖아.
12: 법궤를 내려놓은 블레셋군들은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16: 당신들의 법궤를 돌려주러 왔으니 받으시오!
12: 그리고 그들은 쏜살같이 도망쳐버렸어요.
17: 저것이 법궤란 말인가요?
19: 법궤야?
20: 야, 저것이 법궤야.
12: 삽시간에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4: 이거 분명하구만. 분명히 법궤야. 얼른 대제사장님께 연락을 해서 가지러 오라고 해야겠어.
13: 예, 지금 당장 제가 떠나겠습니다.
12: 그날 밤
13: 우리 이거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 한번 열어볼까요?
18: 아휴, 이 사람아, 안 돼. 그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짓이나 다름없어. 가만 모셔두었다가 돌려보내도록 하세.
13: 아, 이게 무엇이야? 누가 보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21: 네, 그래요. 이런 기회가 언제 떠오겠습니까? 살짝 한번 열어보기로 하십니다.
13: 예, 그래요.
18: 아니, 블레셋 쪽들은 그걸 열어봐가지고 몹쓸 전염병이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던데.
13: 아, 우리는 블레셋 쪽이 아니잖아요.
21: 그럼요. 네, 그래. 저 열어보자고.
13: 아, 어서 열어봐. 아,
21: 그래. 잠깐만.
12: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어 법궤를 모시러 사람들이 왔을 때,
4: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1: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고 있잖아.
20: 그렇게 말이야.
1: 모두 죽었어요. 하나님이
20: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거라고요.
0: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어떤 저주와 벌을 받는지 이 법궤의 이야기는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7: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신영복님의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책에는 건물 앞에 서서 건물을 바라볼 때에는 그 크기를 보기 전에 먼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건물인가, 누구를 위한, 누구의 건물인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위에 걸친 외투를 보기 전에 그의 생각과 꿈은 무엇이며 그것들이 누구를 위한 그리고 어디를 향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나의 외모를 가꾸는 데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인격적인 내면을 가꾸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BBN 한국어 방송은 1971년에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미주 지역은 물론이고 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순수 기독교 복음 전파 방송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은 가장 순수한 복음과 또한 음성된 찬양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오직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만으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광고 방송이나 프로그램이나 시간대를 판매하고 매매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변함없이 전하고자 하는 저희 BBN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BBN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또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뜻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유죄 판결을 받아도 자유가 생깁니다. 시편 30편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아이 하나가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종종 거짓말을 하다가 들켰는데요. 또 어떤 때는 들키지 않을 때도 있죠. 잘 나가는 듯 싶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붙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중학생 때 공연 중에 밴드 뒤편에서 몇몇 아이들과 함께 종이를 씹어가지고 뭉친 것을 집어 던지곤 했대요. 그 밴드 감독은 전직 해병대원이었는데 아주 엄격하기로 유명했답니다. 이 학생은 감독을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같이 그 장난을 했던 친구들이 이분도 같이 했다고 하자 감독에게 아니라고, 이분은 거짓말했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또 거짓말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거짓말이 계속 남아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학생에게 심한 죄책감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몇 주간을 버티다가 그만 항복을 하고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밴드 감독의 집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역시 고백을 했대요. 감사하게도 감독님은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었어요. 이제 그 죄의 부담을 내려놓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그 순간을 어른이 돼서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죄책감의 무게에서 벗어난 이 학생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대요. 구약 성경의 다윗도 자기 자신의 삶에 있었던 책망과 고백의 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추야로 나를 짓누르시오니 주께 내 죄를 아뢰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32편에서 말하고 있어요.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32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그 죄사함 받은 걸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로 자유를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하나님께 진실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어떻게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하고 또 삶을 바꾸어 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용서의 하나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진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신명기 5장 22절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2: 아멘.
1: 아멘. 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큰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큰 우레와 번개 가운데서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돌판에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실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돌판에 쓰셔서 변치 않을 율례로 우리에게 삼아 주십니다. 바로 예수라는 사실이죠.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다. 예수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써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돌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계명들은 전부 다 예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루실 분, 그 계명대로 사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예수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이제 수련회나 여러 가지 이제 설교 말씀들을 듣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를 나타낸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인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함으로써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언제나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착한 사람? 부유한 사람? 아니면 세상적으로 명성을 얻으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무엇이라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위에 있는 가까운 분들에게 24시간 복음만을 전하는 저희 BBM 방송을 소개해 주신다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들께 전해져서 삶이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작은 수고로 그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잃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이 놀라운 체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참으로 가슴이 내리앉는 느낌이 들 정도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정치나 국가 간의 분쟁이나 또는 가정과 사람들 간의 잘못된 파괴된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포악하고 메말라 갈지라도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무너지고 없는 듯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되고 소금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그리고 사회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거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